별도 달도 없는 까만 밤 그녀는 지독하게 외롭다 그 이유도 모른 채 오늘도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눈물을 닦아라 마스카라가 번진다 그 까만 눈물이 새빨간 입술에 젖어든단 말이다 그녀가 있는 곳은 외로움과 고독 그 사이 어디쯤 처량하게 우는 쓰르라미만이 그녀의 마음을 위로한다